호킹아 마하라 기타쿠 다무리 기탕아 카리코 오테리키 우트마리 아무리코라 파파레치 후이마치 카후이 기티똥오 제라 파파레치.